다. 다게테 다게테 되네 나게테네 다게테 다게테 되네 나게테네 되게 다게 들게 되게 되네 나게네 다. 되게 되게 다. 되게 되게 되게 다. 되게 되게 되게 다. 다게테 다게테 되네 나게테네 다게테 다게테 되네 나게테네 되게 다게 되게 되네 나게네 다.